0: 빵짱 예리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및 서플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무너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가이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이 mga balakyo na preska kani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may kulintas ka na, Choy. Pabakla ko dami, Choy.
3: Ano nga ka? Sino kulintas?
2: Ang lugar lang, Choy. Hindi pa rin ang ex ko. Nadugin ako, ganyan ako sa relasyon, amon.
3: Hot Ganon!

0: 깜짝 예리쇼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쓰브라이
0: 깜짝 예리쇼.
1: 뭐다모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흥망한 바다의 사카로와카
0: 깜짝 예리쇼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리쇼.
1: 마이 망가 발라클론 나 프레스카 하 밀라바스 고카스 벤데 쿠아트로 오라스
2: Choy, may carrots ka na kag kalabasa? Abi pa bakla ko, Choy?
3: Ay, abaw! Dupunog isang vitamin E ang imo baklunaw. Anon mo ang kalabasa kag carrots?
2: Ay, Choy, amo nang pakaon ko sa boyfriend ko. Para magtinaw man ang mga mata niya kag makita niyang sakripisyo ko para sa iya.
4: Satang Hale!
5: More Satang Hale!

0: 빵짱 예리쇼!
1: 내도술 가구, 살인사파인제, 스쿨수플라이, 스파카, 온갖 가밋, 서브라이!
0: 빵짱 예리쇼!
1: 뭐다무 필요한, 임포르트, 류칸, 끙방한 바가이, 싹갈로와까!
0: 빵짱 예리쇼!
1: 빨아서 바는, 빵 마초, 빵 섹시, 빨아서 왕고갓, 빨아서 베이비!
0: 빵짱 예리쇼!
1: 뭐이 먹어 벨락, 룬나 프레스카, 가길라마스, 고카스, 벤데, 구아도라!
2: 초이, 내가 빵 웰딩, 가디 초이?
3: 아이, 오오, 나한다이하오?
2: 웰딩 nga kami, bitch. Isang migo ko, choy. Para makamatsyag, makabisang spark sa amon nga relasyon.
4: Manong driver, ang galing ng sounds mo ah.
5: Siyempre, more sa magdamag yata yan sa MOR.